0: 형이와 맘. 자, 자, 자, 레모치. 자, 자.
1: Your little favorite rock and roll radio station, Allenbach Rock Radio.